아빠 집 아빠 기아야 그거나 아빠 와 그냥 가야 저 주차차 아예 아빠 얘가 타고 여러 건 타고 타 카르슈 건 타고 타 외리 우마 타리 고라 스타디 데 데스 다가 하부르 고블 또 고라 나가 있어 왔다 때 이거 아빠 지금 아 혼자 아시니 하바 내가 그거 해야지 아빠 하파나시 나 바카바 기기 외리 바카바 기기 아빠 쳐다 바카바 기기 고르다 하반 보러스네 페다